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오지미 아보 아보 나지지 변하세이 배포 나는 프랑카모 아야와죠 하하 미워디야 미워 원하면 좋사